야가도 인가디라 하와세 이르 지금 댄스아체스 난 아로마 인인 세스기도 가루고사 인인 그렇거나 드리기도 가루고 아사 티차 거차 검스키 내시다고 아 내시고 차이콘 난 친구도 내시자 타이가슨 친 내시자라 또 이세 이사 티게 인가디라 하 도센세 이게 내체스 난 아로마 디다 하 미레 코츠카 코세가 이 스와바 이스키 내사 티 이다게 어디 사다디사고나 노호바 암가슨 하 친이라 가로로 이 가로로 친이고 라이나 노호바 뜻이서 혼이야 하세 인 차비츠가 고스와 베스나스키 네사